말해. 어, 말해. 하이, 말해, 그냥 탄갑래. 어, 허성을 탄갑래. 하이, 너무 맛있어, 그렇지. 엄마, 쌈쌈, 그러네. 그렇지, 니네. 아니, 야, 죽을래, 야, 벗어나, 이렇게. 말해, 니네가 탄한 게 뭐, 너 집에 한번 탄가. 어, 말해. 말해.